0: Agua, música cultural de Brisbane.
1: Konnichiwa, Radio 4EB.
2: Estás escuchando Radio 4EB, no le cambies.
0: Welcome to Radio 4EB FM.
3: Many languages, many cultures. Sharing the world on 98.1 FM.
4: 뭐? 브리스번에 한인 라디오가 있다고?
5: That's right. 매주 화요일 밤 11시부터 12시 반.
6: 브리스번 절대 공감지대 FM 98.1.
7: 널 보자!

수영, 낚시 및 요트를 할 때 지역사회 안전 유지하기. 혼자 가지 마세요.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하세요. 주류를 섭취하지 마세요. 자녀는 항상 지켜보세요. 수영과 수상 안전을 익히세요. Royal Life Saving은 여러분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브레스 스크린 유방암 검진 퀸즐랜드의 안내 메시지입니다. 유방암 검진은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권장되며 특히 50세에서 74세 여성에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정기적인 유방암 검진은 유방암의 초기 징후를 발견할 수 있고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40대 여성과 75세 이상 여성에게도 무료 검진을 제공합니다. 의사의 의뢰서는 필요하지 않으며 통역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약을 원하시면 1320-50으로 전화하시거나 breastscreen.qld.gov.au에서 예약하세요. 퀸즐랜드 주정부 승인 브리즈번 방송국 스폰서